마나 쾌쾌래 이거나 이더마나 쾌쾌래 인 인티나 호이하신 아카 이거나 쾌이더마나 쾌쾌래 인 인티나 호이하신 아카 지호이신 아카 드라미암로스 제서 라디오 암로링 우트라 호아 이거나

자, 개방후래 예파리 까메 깐스키리 디 까메 바디 아아 카탑 안데아스 비랍키리 시파리 까이 니디나만 카운간 총디 또 세이게 바디 이 운츠마 카우스